남부지방도 영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. 바람이 강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.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.